张信哲的一首歌叫《不要对他说》，来吧，接下来时间去安排下一首老歌，《梦醒时分》。

为需要帮助的人提供一份温暖，让这座城市也变得更加美好。共赴人间烟火，品味延吉，传递温暖。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化作

拉陈的感情生活，你有你的故事，他有他的观点，我有我的主张，心灵的真诚沟通，思想的激情碰撞，欢迎收听。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초 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규가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를 찾아 개발구개혁 및 중점기업 대상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우리 시서 2026년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제 1차 랜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결취재단이 우리시 향촌에서 짧은 휴가 숨은 명소들을 발굴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계는 길림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를 찾아 개발구 개혁 및 중점 기업, 대상 건설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길 현이항 호텔 상업 종합체, 연변 거시안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연간 50만 갑 인삼 사포닌 및 인삼 단량재 추출 정밀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진공계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대상 계획 설계 시공 진도와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등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안정시키며 산업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전시 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관계되기에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자금 보장 등 건설 난제를 해결하도록 주동적으로 도와주고 시공 안전과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인원과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 대상 건설 속도와 효익을 전력으로 높임으로써 조속히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금역 산업단지 길림 절강 맞춤 협력 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현장에서 진공대는 단지 건설과 부대 기능 배치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단지의 산업 위치 확정, 기업 입주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산업 위치 확정을 둘러싸고 우수 기업과 대상을 유치해 정착시키며

0: 공예 기술 수준과 제품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 생산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주체 책임을 다져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단지 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태 신에너지 자동차 활성화 연길 금수 방지 과학기술 산업단지, 년간 2,000대 지능 엘리베이터 완성 기계 제조 시범 기지, 년간 10,000대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조 시험 기지, AI 도화기 자율 주행, 환경 위생 장비 등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자산 활성화 기술 혁신, 설비 생산 등에 관한 기업 책임자의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설비 설치와 조율 및 시험 생산 진척 상황을 깊이 있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기업과 연계하고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의 공업 사슬 확장을 돕고 제반 요소 보장을 전력으로 잘하며 대상의 생산 가동과 효과 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의 질적 효익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되는 공항 경제 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성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며 고품질 발전 목표를 확고히 틀어지고 기회를 다잡아 분발해 전진하면서 높은 표준으로 제반 사업에서 더욱 큰 돌파를 이뤄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체제 기재를 조속히 보완하며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주도 산업 사슬을 둘러싸고 대상을 정밀하게 유치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동시에 유휴 자원 활성화를 다그쳐 토지 사용 효익을 높여야 합니다. 공업 운행을 전력으로 잘 틀어지고 상시화된 기업 지원 기재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제때에 조율 해결함으로써 공급 경제계 안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며 각종 기업 혜택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해 개발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공항 경제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리덕평,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준걸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8월 13일, 우리 시는 2026년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제1차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시사법국은 2025년도 정부법원 연동 행정재심, 행정소송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사건의 특점과 두드러진 부족점, 위험 우환을 분석했습니다. 시자연자원국,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시시장감독관리국은 폐소율과 재심 시정률이 비교적 높은 문제를 둘러싸고 검토 발언을 했으며 집법 절차, 증거 수집, 법률 적용 등 문제의 근원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시민법원과 시민검찰원은 재판 및 법률감독 사업과 결부해 연동 성과를 총무하고 행정집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성 문제에 대해 협동해 해결할 때 권한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사업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기층 집법 절차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합법성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며 행정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사업이 부족한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각 단위에서 회의 의견에 비추어 정돈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고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거울로 삼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분쟁 사전 해결 사법건의 폐쇄 고리식 시달 등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자 법정 출석 응소 집법 전 과정 기록 등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며 법치 책임을 다져 재심 시정률과 행정 폐소율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법치로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연길시 문화관광 특색 자원을 심층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8월 12일 우리 시에서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취재단을 조직해 향촌마을, 전원별장, 캠핑기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푸른 산과 맑은 물속에서 짧은 휴가 숨문 명소들을 발굴했습니다. 주시 주류 매체와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취재단은 먼저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굉업 별장

0: 을 찾았습니다. 연변 원보산 종수소실업유한회사에게 백인천 천연 지총수 생산 작업장을 둘러보며 문화관광 더하기 특색산업 융합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굉업별장은 2015년에 준공됐으며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방미터, 총투자액은 2,800여만 원입니다. 독특한 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체육 건신, 가족 오락, 민속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 업태를 구축했고 축구장,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 구역 등 시설을 갖추어 가족 및 단체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수기 1일 최대 수용 인원은 1,500여 명에 달합니다. 취재단은 이어 리민천 연변 베스트 휴가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2만 7천 평방미터의 숲속에 텐트 30여 동이 어우러져 자리 잡고 있고 구불구불한 계곡이 흘러 야외의 정취가 가득했습니다. 캠핑장은 캠핑, 바비큐, 승마, 낚시, 수학 체험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산림의 고요함을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텐트 캠핑장을 떠난 취재단은 부지 면적이 5만 평방미터의 청단 산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원시 생태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으며 흰 벽에 검은 기와를 얹은 민박 동네에는 객실 11실이 마련되어 있고 조선족 특유의 다다미 시설이 갖춰져 최대 60명이 동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전구역 오지가 완전히 커버되고 객실 인테리어는 소박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산거 안에는 별보기 캠핑, 강변 바비큐, 특색 커피, 레스토랑, 자동차 극장 등 휴식 시설도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활동 마지막 장소로 취재단은 조양천진 광석촌의 미니천 정원을 찾았습니다. 조선족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 정원은 올해 7월 16일에 영업을 시작했으며 바비큐, 민속 요리, 맥주, 안주, 농가 음식, 커피를 주력으로 운영합니다. 정원 구역은 연길의 상징 지점과 연변주 8개 현지 이름으로 나뉘어 독창적인 발상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개장 이후 식사 시간마다 자리가 꽉 차고 있습니다. 취재단은 이 네 곳의 특색 명소를 심층 취재하며 연길교회의 짧은 휴가 신업태의 전반적인 흐름을 입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장소만의 놀이 콘텐츠, 전통 음식, 특색 숙박, 생생한 민속 체험을 깊이 발굴하고 문화관광 영상 자료를 촬영 비축해 연길 사계절 관광 홍보 자료실을 풍부하게 채웠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서풍, 민속 휴양 관광 등 다원화 상품을 대외에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연길 시내와 교외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전역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1: 8월 12일 건공가도 연성사회구역은 시당위 사회사업부, 시사회보험국, 시민족종교3국, 건공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청초사회사업봉사중심 및 관할구역 예심기업, 사회조직과 연합해 제4회 공익장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봉사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건강무료진료구역에서 의료일꾼들은 주민들에게 구강, 안과, 중이진료와 만성질환 과학보급 등 봉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 수요에 맞춰 전문적인 건의를 제시했습니다. 정책선전 강연구역에서 시사회보험국 3일꾼들은 보험가입 및 비용납부, 업무처리, 봉디보조 등 내용을 둘러싸고 선전과 자문봉사를 전개했으며 시민족 종교 사무국 3일꾼들은 민족정책과 민족단결 지식을 보급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아동예심 벼룩시장과 일원 공익체험구역에서 어린이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책과 장난감을 가져와 예심바자회에 참가하고 사회실천을 통해 소통 능력을 키우며 근검절약 의식과 공익정신을 함양했습니다.
0: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두 석 달 사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2살의 연길 영경연대생 창업자 마호성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연길에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원가도 문삼원에 자리한 이 작은 가게의 이름은 문삼리 화덕방 북카페입니다. 가게 내부는 소박하고 아늑하며 지나친 상업 선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입구에 붙어 있는 애심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는 연길에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끼 식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짧고 소박한 몇 마디지만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온정을 느끼게 합니다. 마호성은 연길에서 태어나 연길에서 자랐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이웃 간의 따뜻한 분위기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하자마자 애심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자 마호성은 애심 지원 조치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가게 안의 독서 공간과 휴식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문삼은 도시공원의 편리한 위치 조건을 이용해 여행으로 지쳤거나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애심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가 도시의 일상 속에 심어놓은 따뜻한 선이기도 합니다. 연길의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기풍은 이미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호성의 진심 어린 선행은 청춘의 책임감과 더불어 연길의 온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최림이었습니다.
2: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그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의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공복운동이 과연 지방연수를 가속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복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지방연소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해 이런 운동에 열중합니다. 네, 이런 방법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 먼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공복운동을 선택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체지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일정한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북경 우이병원 대사 및 체중감량외과 주임 장붕은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체내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며 이때 운동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 단기간 내에 체지방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복운동은 신체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제때 수분을 보충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공복운동이 과연 기초 대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장붕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글리코겐 저장량이 부족해지기 쉬워 몸이 에너지원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손실이 발생하고 몸이 더욱 쉽게 에너지 보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총병원 제8의학센터 영양과 주임 좌소화도 공복운동이 증가시키는 것은 운동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일 뿐 기초 대사량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뒤에 하는 것이 좋고 격렬한 운동은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나서 해야 합니다. 장봉은 대사 속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는지와 근육을 어떻게 단련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에어컨 제습 모드를 24시간 켜지 말아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권위 있는 기구들은 실내 상대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방에 24시간 제습 모드가 켜져 있으면 실내 습도는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장기간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되고 인체의 방어 능력이 저하되며 특히 노인, 어린이 및 천식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영유아의 피부와 호흡기 점막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는 기도 점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비강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밤에 자극성 마른 기침을 자주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고 코피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독감과 아데노바이러스는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에 반복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지층이 손상돼 건성습진과 피부 가려움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노년층은 원래 눈물과 피지 분비가 부족해 낮은 습도 환경에서 난치성 안구 건조증과 전신 피부 가려움증이 악화됩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해 가래가 끈적해져 배출하기 어려워지면 기침과 천식, 가슴 답답함 등 급성 발작을 쉽게 유발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체 표면의 수분 손실을 가속화하고 혈액 점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하며 이로 인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병력이 있는 노인들이 직면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제습 모드를 켠다고 해서 꼭 더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에서 30섭씨도의 적정 온도에서는 제습 모드가 확실히 냉방 모드보다 전기를 덜 소비하지만 주변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압축기는 증발기의 저온 제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부하가 크게 증가하고 오히려 전력 소모가 냉방 모드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제습 모드를 가동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네, 암을 부르는 네 가지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C형 성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는 암을 뜻하는 영어 캔서의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사람들에게 암 성격이라고 불립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불합리한 상황에도 순응하고 속으로 화를 사기며 민감하고 생각이 많으며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억압된 상태에 장기간 놓이면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형 성격의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암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성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순탄치 않은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사람들은 림파구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억지로 참고 감정을 누르는 것이 겉보기에는 성격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다음, 긴장과 불안입니다. 긴장과 불안은 인체 내 면역세포의 활력을 감소시키며 장기간 지속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인체 기관의 기능을 혼란시키고 특히 뇌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해
질병에 대한

한처 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다음, 고립과 소외입니다. 고립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속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사람 간의 소통과 인정을 통해 더 강한 생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착과 자책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거나 매사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신경이 장기간 팽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건강적 관점에서 이러한 팽팽한 상태는 인체 내부 환경의 안정이 좋지 않으며 내분비, 신경 및 면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알레피는 고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곳도 가장 얻기 쉬운 곳도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곳도 사람이고 가장 얻기 쉬운 곳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 또한 사람인데요. 물건은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는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만난 것이니 아끼고 또 아끼고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주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신데요.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다섯 가지 인생 치키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20대는 이제는 훨 지났으니까 정말 이런 걸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다섯 가지 인생 치키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은 말보다 기운을 본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오래 가고요. 두 번째는 돈보다 습관이 먼저다. 작은 소비 습관 하나가 평생 가난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관계엔 기한이 있죠. 오래갈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게 되는 법이고, 네 번째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전략이 보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멋있는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되라. 결국 사람은 느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20대에 이러한 것들을 놓쳤더라면 지금 또 이외에 뭐 하나에 얻는 것을 있으면 또 하나에 잃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 뭐 알지 못했던 걸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나면서 아마 인생의 도리를 더 많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섭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요란하게 흐르는 물보다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더 깊고요. 그러니 나 잘났다 으스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내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의 이 교훈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불이동실하게 인간

인생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일이 누구한테 집착도 말라고 합니다.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니깐 욕심도 부리지 말거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이다. 연연해 하지 마라.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이다. 그러니 가볍게 살아라. 네, 가끔은 이런 좋은 글들이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조금은 응거리졌던 마음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이 되었던 분들, 이런 좋은 글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출근을 해서 어느덧 저도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방송을 하면서 제 나이를 조금 살짝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마흔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굳이 다 설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말고 편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싫은 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정하지만 만만하지는 않게. 사과는 쿨하게, 후회는 짧게. 나에게 제일 관대해질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0대까지 열심히 버텨준 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때로는 자신을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많이 도라고 합니다. 40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러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는 연령대가 4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영원하지 않으니 더 아름다운 오늘이고, 다시 오지 않으니 더 소중한 지금이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는 조금 풀리고, 그래, 내가 좀 더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기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봅니다.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앱 옌지룡매의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염견 아줌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7번, 79147번이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후렴구 소리 변강벌의 오곡들을 키워주는 어머니강. 변강벌의 오곡들을 키워주는 어머니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행복의 여울 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행복의 여울 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후렴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자, 해란강 여울소리 오정목 작사 최룡해 작곡 정목화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입니다. 우리 노래의 원곡자죠. 정목화 어머님께서 우리 노래 교실에 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우리 원곡자 앞에서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봅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

FM 라디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 소리 계속해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한마당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

0: 656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천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외과의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추리와 수사가 펼쳐집니다.

0: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제국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용의자는
1: 붙잡았어요.
0: 피해자는
1: 죽었어요. 용의자는 언제 신문할 건가요?
0: 어린 형사의 질문에 진위는 그를 한번 아래로 훑더니 되물었다. 자네가 준수인가?
1: 네, 형사님.
0: 수사는 처음이지. 신문은 자네가 해보는 게 어때?
1: 제가요?
0: 먼저 피해자부터 가서 보자고. 진위는 영란실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코너를 돌아서자 병원복도 의자에 두 명의 여자가 양쪽 끝을 각각 차지하고 앉아있었다.
1: 이쪽은 윤희, 상해 유명 서거회사 모델이고 저쪽에 가방을 안고 있는 분은 루나.
0: 루나? 그 친구한 사람?
1: 맞아요.
0: 진위는 루나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루나는 의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두 무릎을 세워 그 위에 이마를 얹었다. 쇼퍼백은 가슴과 무릎 사이에 꼭 끼운 채 두 팔로 다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루나는 병원이란 것이 이젠 신물이 났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준호가 다시 찾아올 것만 같았다. 어젯밤처럼 말이다. 준호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건 어젯밤 자정도 훌쩍 넘긴 새벽 2시였다.

0: 그 초인종 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또렷하게 울려 퍼지자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마구 흔들었다. 기억의 시간들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루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1: 웬일이야 이 밤에?
2: 반갑지 않나 보네.
1: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2시야.
0: 루나는 벽에 등을 기대며 현관으로 들어오는 준호를 피했다. 그는 거실로 향했고 그녀는 뒤를 따르며 코를 찡긋했다.
1: 너 술 마시고 여기 오면 어떡해? 윤희가 알면 어쩌려고?
2: 두려워?
1: 우리를 오해할지도 몰라.
2: 오해하길 바라는 건 아니고?
0: 루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준호한테서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거울에 마주 앉아 조심스레 마스카라를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이었다. 아이섀도는 손에 들었다가 티날까봐 그만두었다. 뒤늦게 일어나 옷장을 열었지만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은 멍을 때렸다. 초인종이 울린 건 정확히 옷을 여섯 벌째 갈아입었을 쯤이었다.
2: 거기서 뭐해?
0: 준호는 소파에 앉으려다가 루나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1: 아니.
0: 그녀는 눈앞에 준호가 짜증나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다. 그의 앞에 서면 자신은 언제나 투명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보다 실현된 그의 모습에 주체할 줄 모르는 자신을 발견했다.
1: 뭐 좀 마실래?
0: 루나는 말귀를 돌리며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과일을 꺼냈다. 준호가 좋아하는 사과였다. 그녀는 들켜버린 마음 때문인지 불그스레 상기된 얼굴을 거실 쪽으로 돌리지 못했다. 고개를 약간 숙여 싱크대 앞에 다가가 물을 틀어 사과를 씻었다.
1: 조금 기다려, 사과 깎아줄게.
2: 응.
0: 준호의 대답은 거실이 아닌 등 뒤에서 들려왔다. 흠칫 놀라 얼굴을 대는 순간 그가 두 팔로 허리를 감싸느며 턱을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루나는 온몸이 굳어져 젖은 손을 허공에 들고 있었다.
2: 잠깐 이러고 있자.
0: 귀국해 준호를 만나며 이런 스킨십을 몇백 번이나 상상했는지 루나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왜 이러는가고 묻지도 않았다. 이 타이밍에 본의 아니게 제3자로 돼버린 자신의 신분으로 그 어떤 질문도 무색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일종 묵인이었다. 자신을 안고 있든 키스를 하든 그녀는 받아들이기로 했고 또한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준호는 허리를 잡아 루나를 돌려세웠다. 한치의 방어도 없이 여전히 물이 묻은 손을 포로병처럼 들고 있는 그녀의 입술을 향해 준호가 다가갔다. 곧 서로의 입술이 포개지며 그녀의 시스루 원피스가 준호 손에 의해 아래로부터 우로 감겨져 올라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 얼굴을 받쳤다. 술 탓인가 아니면 혼란스러웠다. 단지 그한테 집중하기로 했다. 머리로 도무지 판단이 안 설 때는 몸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직관적이었다. 그녀는 준호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댔다. 이 남자를 갖고 싶다. 육체든 마음이든. 이제 깊어가는 밤과 함께 변해야 할 건 침상의 온도뿐이었다. 주방 테이블에서 거실 소파로, 거실 소파에서 다시 침실로 자리를 바꾸며 그들은 서로를 갈구했다. 정사가 끝나서 그녀는 준호 어깨를 베고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손톱 끝으로 치밀한 곡선을 그리며 알지도 못할 낙서만 했다.
1: 준호야, 나 남자친구 있어. 외국에.
2: 짐작했어. 류학대 남친이야?
1: 이러려고 돌아온 건 아닌데.

0: 네, 너 언제부터 이렇게 감성적으로 변했어? 요니를 만나면서 우리 그들을 배신하고 있는 거 맞지?
1: 너와 난이 상황을 누구한테도 정당하게 설명할 수 없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오로지 후회하지 않은 일이야.
0: 뭘 후회하지 말란 말이야?
1: 자신의 선택을.
0: 무슨 선택을? 난널 갖고 싶은데?
1: 가질 수 없다면?
0: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주기 싫어.
1: 이기적이다.
0: 내 방식이야. 안 그러면 내가 아니지.
2: 로나는 준호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다.
0: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1: 혜택이 너무 큰데?
0: 있기는 한 거야?
1: 그럼 부탁 하나 해도 될까?
2: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다니. 로나는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며 그건 정말 미친 일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미쳤다고 생각한 건 요니도 마찬가지였다. 아까부터 그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마 1년 전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1년 전을 기점으로 뒤죽박죽이 됐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지난 두달 사이에 발생한 일들이 오히려 그녀를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아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두달전 계약 문제로 인해 사무실에서 태민이와 단둘이 있을 때 건물 경비원이 비명 소리를 듣고 문을 노크했다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산발이 된채 나온 요니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는 경비원에게 태민이가 별일 아니에요, 가봐요 하고 소리만 안쳤더라면 그녀는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요니가 생각을 바꾼 건 별일 아니에요라고 하던 태민의 그 정말 별일 아니라는 말투와 태도 때문이었다.
1: 별일 아니라고? 이건.
2: 요니는 오금니를 질끈 깨물며 태민이를 쏘아보던 준호가 떠올랐다. 준호 역시 태민이가 마음에 거슬렸던 모양이었다. 오만한 태도와 남자치고는 여자들도 울고 갈 만한 뽀얀 피부, 반듯하게 빗은 머리카락도 준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사무실에서 발생한 일은 그 누구한테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가 없었다. 카메라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몸에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1: 정말 재판까지 갈 거야?
2: 준호는 재판을 반대하는 눈치였다.
3: 그럼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넌 화도 안 나?
1: 내 말은 법적으로 따진다면 너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더욱이 넌 태민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모델이야.
3: 이건 리익 문제가 아니라 존엄 문제야.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그 자식한테 당한 모델이 몇인데.
2: 요니는 결국 태민이를 고소했다. 그러다 법정에서 발생한 뜻밖의 진전은 그녀한테 있어서 악몽과도 같았다.
0: 경고합니다, 원고. 진정하세요.
3: 거짓말이에요!
2: 요니의 분에 찬 목소리가 준호 귀를 자극했다. 허나 그의 사유까지는 아직 흐트러놓지 못했다. 늘 그랬듯이 그의 상황 판단은 명석한 도뇌처럼 항상 뚜렷하고 분명했다. 병원에서 수술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도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고 또 그에 대한 타당한 대책을 세웠다. 실천에 옮길 때면 더없이 철저했다. 하지만 법정에 오기 전까지 윤희 몰래 승소 확률이 기껏해야 반반이라 예상한 건 오산이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태민이가 거꾸로 윤희를 무함했다. 사무실에서 계약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 윤희가 봐줄 수 없냐며 아양을 떨었고 어렵다고 하니 결국 몸으로 유혹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
0: 원고, 사실입니까?
3: 거짓말이에요!
0: 피고인, 법정에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 타인을 모함하면 법적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입니다. 제가 뭐가 어시워서 강간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유혹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골치 아픈데. 물론 브래지어 모델만큼 가슴은 컸죠. 탱탱하고.
3: 재판장님, 원고의 사적인 부분은 응당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고가 유혹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극본 장선자 해설 최림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최림 강성조 제작의 최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옛 선조들이 남긴 속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은 하나의 의미만 전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각도로 해석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 역시 두 가지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속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얼마 전 동네 도시락 가게에 음식 주문을 하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물건을 들여오고 해가 저물 때까지 손님을 맞느라 하루 종일 자리에 앉을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수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바닥은 단단해지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생활이 차츰 안정되고 넉넉해졌답니다. 아주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노력한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발바닥이 두터워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발바닥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쉬지 않고 걷고 움직이며 힘든 일을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결국 먹고 살 걱정 없이 넉넉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선조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 속담이 잘 어울리는 광경을 자주 만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 쉽지만 매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차츰 안정과 여유를 만들어갑니다. 눈앞의 힘듦을 견디고 꾸준히 노력하면 든든한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 속담이 잘 보여줍니다.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또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음을 비교 이르기도 합니다. 발바닥이라는 일부의 상태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걷고 일했는지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작은 모습과 단서를 통하여 전체의 상황이나 사람

성품을 헤아릴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사람의 행동 하나, 평소의 습관만 살펴보아도 그가 처한 환경과 마음가짐을 짐작할 수 있을 때이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의 속담이 관찰의 지혜와 노력의 교훈까지 품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작은 단서로 전체를 파악하는 지혜를 읽을 수도 있고, 부지런함이 복을 불러온다는 경려의 말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나 작은 모습으로 상대방의 사정을 짐작하게 될 때, 오늘 배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족도 두텁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관리 혁신을 깊이 추진하고 활력과 효율로 충만된 신형의 기층사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중공장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공무원 전국 종료비 조용기 통지 서고 보고를 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도시 사무관리의 많은 업무는 기층 당조직이라는 존투적 보루와 지역사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어야 된다면서 도시와 지역사회 직책과 사안을 분명히 하고 자원의 하향 배치를 계속 추진하며 봉사시설을 개선하고 격자화 관리와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밀 사무관리와 정밀 봉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원은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지역사회 당원과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기층 당조직이 령다는 기층 군중자치기제를 완비화하여 지역사회 업무를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에서는 종로가 가까워질 무렵 지역사회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관할군의 거동이 불편한 몇몇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2020년 7월 습금형 종속위는 장산화원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조직의 기층의 최전선까지 모두 나가도록 추진하며 기층 당조직의 업무 체계를 건전하게 갖춰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사무관리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함에서 기반은 우리의 기층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립니다. 이 기반을 어떻게 다시 넣느냐가 곧 지역사회의 관리와 사무관리이며 지역사회 건설은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총소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장산화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당위원회, 격자 당지부, 아파트 동별, 당소조, 당원 가구 업무 체계를 통해 량방향 인도, 량방향 봉사 업무 방식을 기반으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당위원회 제1석이 5화금은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배달, 리발 봉사 등 10가지 배달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공산 당원으로서 저는 초심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잘 지키며 당의 따뜻함을 주민 여러분 곁으로 끊임없이 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관리 핵심은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무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은 당의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군종사업의 우세를

0: 사무관리의 겨를성으로 조은한 하는 데 있습니다. 복근성 복조시 고로구 소부가도 민도 지역사회는 시 직속과 구 직속의 기관, 기업 26개와 자발적으로 공동 건설 협약을 체결하여 당면의 주도, 다방면 참여,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민도 지역사회 당면의 서기 오용화는 주민이 주문하고 지역사회가 배치하며 단에서 주문을 접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주민의 수요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 건립 단위들은 함께 비용을 부담해 덕구로인의 집 전체 배선과 조명기구 교체를 도왔으며 또한 로후 주거단지 홍보판을 교체해 민생 현안을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곳에서 해결해왔습니다. 지역사회는 기층자치의 기본 단위이고 국가사무관리체계의 기층 기반입니다. 지역사회를 통해 노인과 어린이 등 민생 현안과 공공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군중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련영성 금주시는 아래층의 약속이 있는 의사결정 거점의 우세를 살려 현장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졸강성 조제시는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잘 발전시키는 데 힘쓰면서 마을과 합작사 서기 분쟁 해결단을 혁신적으로 구축하여 마을과 합작사의 합법성 심사 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제시 환동가구 화재지역사회 당총지부의 탁가 부속이는 합법성 심사 대오가 구성된 이후 우리를 도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피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법치는 공담이 아님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당 건설의 선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 아래 조민위원회, 입조민위원회, 부동산 봉사기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조민 편의 생활권을 조성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조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도시관리감독국 한성부국장은 우리는 유연한 방식을 통해 도시관리 역량이 지역사회로 더 깊이 내려가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탐색과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방을 지도하여 이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한층 더 잘 만족시켜주고 도시관리와 기층사무관리의 량방향, 용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알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주용기 동지가 병치료에 효력을 보지 못하고 2026년 8월 12일 11시 6분 북경에서 향년 98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1928년 10월생으로 호남성 장사 출신입니다. 1948년 12월 혁명사업에 참가하였고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조국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배우며 발전을 추구하고 조국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굳게 품었습니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청화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전기제조를 전공하고 신민주주의 청년 동맹에 참가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동북공업부 계획처 생산계획실 부주임을 맡았습니다. 1952년부터 1958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연료동력국 종합국 국장, 국가계획위원회 주임판공실 부처장,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국

0: 종합처 부처장을 역임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9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간부업여학교 교원, 국민경제종합국 공정사를 역임했습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57 간부학교로 하방되어 노동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석유공업부 관도국 전력통신공정회사 판공실 부주임, 부주임 공정사를 역임하고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임을 지냈습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연료동력국 처장, 종합국 부국장, 기술개조국 국장을 역임하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성원,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부서기를 역임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상해시 당위원회 부서기, 시장, 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상해시가 공업 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발전 우세를 재편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지향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을 제기하고 포동 개발과 개방이 실질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해시의 더욱 큰 개혁 개방과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91년 주용기 동지는 국무원 부총리 겸 국무원 생산 판공실 주임 당조 서기를 맡고 국무원 경제무역 판공실 주임 당조 서기를 겸임했으며 기선 에너지, 철도 교통, 야금 화공, 경공업과 방직 등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1992년 10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14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국무원 상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1993년 6월 중국인민은행 행장을 겸임했습니다. 그는 등소평 동지의 남방 담화 정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관철하면서 14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함으로써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힘써 추진했습니다. 삼각체 정돈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근본 원인을 바로잡고 기업의 경영 활력을 증강했습니다. 거시 경제 조절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관한 구상과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함으로써 인식을 한층 더 통일해 경제의 과열을 역전시키고 통화 팽창을 억제하며 연착륙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성과 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정 수세 질서를 힘써 정돈하고 재정 경제 교류를 엄숙히 하였으며 세금 징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과 수세 개혁을 가속화하였으며 금융 조절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식량 가격과 구매 판매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량 구매 판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의 도급제를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켰습니다. 1997년 9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재차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8년 3월 9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그는 국무원 총리로 임명되고 이후 국무원 당조서기를 맡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과 국내의 특대 홍수 피해에 직면해 그는 당주왕의 포치에 따라 적절히 긴축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내수 확대에 힘쓰며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산업구조, 지역구조, 도시농촌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첨단기술산업, 특히 정보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현대 봉사업의 가속적인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삼농 문제의 해결을 돌출한 위치에 두고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가난 구제와 개발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취하고 인민폐가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시장 다원화 전략과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외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함으로써 향한 국제금융중심의 번영과 안정을 단호히 수호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의 강도를 높이고 토지, 광산 등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역량을 집중해 중점 유역과 지역의 오염에 대해 정돈하고 관리했습니다. 국유기업의 정비실업 직원들의 기본생활보장제도, 실업보험, 도시거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임금체불 문제와 정비실업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 기능의 전환을 지속하고 정부기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정부 자체의 건설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무원 총리에 취임한 뒤에도 주용기 동지는 중앙전문위원회 주임,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 국가과학기술교육영도소조 조장,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무원 서부지역개발지도소조 조장 등을 차례로 겸임하였으며 경제체제개혁, 과학기술, 교육, 서부대개발, 국방공업 등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용기 동지가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총리로 재임하던 기간,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강택민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주용기 총리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주관하였으며 공평한 조세 부담과 간소화된 조세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한 세제 개혁을 전면 시행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 권한 토대를 기반으로 세원 분할 재정체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촌 세무비용 개혁 시범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금융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더욱 규범화하고 상업은행, 외환제도, 증권선물시장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통일 개방되고 질서 있는 경쟁과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체계의 구축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 고리로 삼아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관리가 과학적이라는 요구에 따라 현대 기업 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국유 경제의 배치를 조정하고 국유 기업을 개편하였으며 반드시 실업 인원의 재취업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사회 보장 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택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주택 분배의 화폐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 실용형 주택을 주체로 하는 다층적 도시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는 식량 유통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보호 가격으로 농민의 잉여 곡물을 전량 수매하고 국유 식량 구매 판매 기업이 순가 판매를 실시하며 식량 매입 자금을 봉쇄 운영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주 판매구의 식량 매입 시장과 가격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체제, 의약보건체제, 투자용자체제 등 일련의 중대한 개혁을 주관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어려운 협상을 주도 완료하였으며 대외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용기 동지는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지니고 정부 공무원은 자신이 인민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짐을 자진해서 짊어지고 난제를 해결하며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조용기 동지는 더는 국무원 총리 직무를 담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직에서 퇴임한 후 그는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주황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였으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줄곧 관심하고 방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조용기 동지의 일생은 혁명의 일생, 투쟁의 일생, 영광의 일생이었으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한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서거는 당과 국가의 중대한 손실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그의 혁명 정신과 숭고한 품덕, 우수한 작품을 따라 배우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한편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수행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조용기 동지는 영생 불멸할 것입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중국인민은행이 계속해 적절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체계의 유동성은 충분하고 금융 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자금의 투입 방향도 계속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는 여러 차례의 폭염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에 강수량까지 적어 농업 생산이 직면한 수자원 부담이 커졌습니다. 작물 감산, 관계 제한, 사료 부족, 생산 원가 상승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이 얽히면서 농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확장 기업발전연구센터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올해의 고온 가뭄과 그에 따른 연쇄적 영향으로 프랑스의 농업 총생산액이 10%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이 이로 인해 3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과 가뭄으로 프랑스의 지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자원 공급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은 프랑스 농업 생산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질광산조사국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0: 오랜 기간 단수를 겪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관계와 가축의 식용수에도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의 농업 생산은 이미 뚜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현지 농업 상공회의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서남부 아두르 류역이 물 사용량 감소로 인해 연간 매출 손실이 최대 1억 3,500만 유로에 이를 수 있고 약 1,6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목초의 생장이 뚜렷하게 저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농업부 통계 부문의 자료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의 연구 목초 누적 생산량은 기준 시기에 동기 대비 평균 수준보다 26% 낮았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연이은 폭염까지 겹치면서 일부 목초지에서는 식생 고사가 발생했고 축산업은 사료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와인 산업 역시 고온과 가뭄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올해 포도알이 다소 작아 일부 산지의 단위당 생산량이 하행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 와인 업계가 이미 소비 수요 부진, 일부 산지의 포도나무 전정 추진에 따른 감산 등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의 변동은 업계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에 직면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농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서두르도록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농가에 일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자의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농업 농식품 식량주권부의 앙리 제나발 장관은 최근 전국 가뭄 대처 소조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종합지원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농업 경영자의 현금 흐름 개선, 사회 보험료 일부 분담,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조치를 통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경영 주체들이 생산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극단적인 고온 가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 생산을 보장하는 것과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배 구조를 조정하고 관계 방식을 개선하며 농업 위험 보장 기제를 보완할지가 프랑스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성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류 예산 신청 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우리는 전국 3대검 보고연구센터의 수석 전문가 장화민 선생님과 북경림업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양철 선생님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두 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0: 담대곰 아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세요.
0: 네, 참대곰 아빠는 장화민 교수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참대곰 아빠라는 애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참대곰 마비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참대곰 인형을 가져오셨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참대곰 인형, 예를 들면 빙둥둥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3: 네.
0: 이것은 아기 참대곰이죠?
1: 네, 이것은 참대곰이 태어난 후 7일에서 13일 사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피부가 먼저 검게 변하고 앞으로 자라는 털도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빛 부위에서 앞으로 나오는 털은 흰색으로 자랍니다. 아기 때부터 이미 참대곰의 모습을 갖추었죠.
0: 맞아요.
1: 하지만 이 인형의 크기는 진짜 참대곰의 3배입니다.
0: 네, 잠깐 만져봐도 될까요? 참 귀엽네요. 전에 매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수리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 참대곰 사육사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양철 선생님은 어떻게 참대곰 사육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죠?
3: 네, 이것도 너무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신수평 기지라는 곳인데 그때 몇몇 관광객들이 참대곰이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사육사는 매우 친절하지만 원칙 있게 참대곰도 자유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참대곰이 원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평등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대곰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출발해 그들을 애완동물처럼 여기고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물 습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비록 위장복을 입어 스스로도 행동이 많이 불편했고 심지어 여름이라 무덥기도 했지만 직원들은 매일 원망 없이 꾸준히 일했습니다. 사육사들도 매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일합니다.
0: 우리의 참대곰 보호 연구가 이렇게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호 난도가 낮아졌나요?
1: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대곰 인공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600여 마리에 이르렀고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건장하고 유전자가 좋은 참대곰을 선별해 훈련을 거친 후 진정 그들을 야외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전력을 다해 참대곰을 훈련시켜 야외로 돌려보냄으로써 소형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참대곰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며 국가공원을 잘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이 야생 상태의 참대곰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0: 참대곰은 모두가 매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오늘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신 분들도 장 선생님께 질문하고 양 선생님과도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께 교류 시간을 드립니다.
1: 좋습니다.
0: 자, 질문 있으실 분? 네, 이분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대곰의 지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를 보니 대략 4살 어린이의 지력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 참대곰은 매우 똑똑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참대곰의 지력은 정말로 4살 어린이와 비슷한 지력 지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참대곰은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어느 곳에 참대곰들이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면 사과, 감자, 잡곡떡 등을 숨겨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참대곰들은 기억하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또한 참대곰들은 우리 사육사의 언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든 사천 방언이나 표준어로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참대곰들과 장기간 언어적 관계를 맺으면 참대곰은 내 사육사가 왔고 내 친구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매우 똑똑합니다.
0: 자, 좋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이분요.
1: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참대곰을 좋아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참대곰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가장 뚱뚱한 참대곰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가요? 언제쯤 참대곰 한 마리를 기르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나요?
0: 참대곰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은 빙둔둔 하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1: 가장 뚱뚱하고 무거운 참대곰은 거의 300근에 달합니다. 우리는 참대곰이 너무 살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대곰이 가장 건강하려면 수컷은 약 120kg 정도, 암컷은 약 110kg 정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수치를 넘으면 우리는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향후 우리가 한 마리씩 기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고 묻고 있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대곰을 우리의 사랑하는 보배로 대해야 합니다. 참대곰은 야생 동물입니다. 참대곰의 진정한 집은 야외, 즉 성서성, 감속성, 사천성, 세성의 6대 산 속에 있습니다.
0: 대부분의 우리는 참대곰을 기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대곰 보호 연구는 참대곰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반드시 과학적 규칙과 자연 법칙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면 참대곰 인형 한 마리를 가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1: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 없습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75년 전 라싸는 황사가 하늘을 덮고 인적 환경이 취약해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고작 3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싸의 생태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남북산 녹화 공정은 푸른 빛을 더하고 도시 숲의 정비는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혈맥을 이어가며 대기 오염 방지 조치들은 푸른 하늘의 바탕색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로 습지는 경작지 환원, 준설, 보충수 공급, 핵심 구역 주민 이주 등을 거쳐 고원 생물 다양성의 유전자 창고로 거듭났습니다. 2025년 라사시의 대기질은 전국 168개 중점 도시 중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주요 강과 호수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량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광산수도 전 자치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광구 8일 지역사회 주민 조만은 예전에는 여름에도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냈지만 지금은 창문을 열면 푸른 숲이 보여 마음이 편하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양호한 생태 환경은 주민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노동절 연휴 기간 성광구 다저가도의 30여 개의 서장식 정원 휴양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게라치아무 휴양지의 일일 방문객 수는 500명에 달했고 일일 매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륜주부현의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19.8% 늘어나 연휴 경제가 가속도를 냈습니다. 아울러 라사시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민생 과제를 이행해 생태보호지위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생 복지 역시 체감할 수 있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14차 오기는 계획 이후 라사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속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 의사가 있는 빈곤 해탈 가구 졸업생은 100% 취업했습니다. 자치구의 취업률은 현재 매년 1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평균 기대 수명이 72.5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도시 향촌 주민의 건강검진 기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보충병과 카신페크병에 대한 무료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신페크병은 9년 연속 신규 병례가 없었습니다. 75년 세월이 노래처럼 흘렀고 고원의 신도시 라싸의 모든 변화에는 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라싸시는 책임을 다하면서 더욱 더 높은 자세와 굳건한 걸음으로 서력 거원에서 찬란한 새로운 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

0: 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위 예산 신청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조작.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7회 개년도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약 8조 9천억 엔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청액은 역사 최고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만 최종 방위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위 예산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방위성이 대량의 자금을 공격용 무기 도입과 새로운 작전 방식 구축에 투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의 제군사화 궤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군비 확장 행동에 재정 불균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일본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관계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신청할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규모가 약 8조 9천억 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신청 항목이 포함돼 있어 연말에 정부가 최종 확정하는 방위 예산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은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최종 규모가 10조 엔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현행 안보센 문서를 통과시키면서 2023부터 2027회 개년도에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2023회 개년도 이후 일본 방위 예산은 6조 엔, 7조 엔, 8조 엔, 9조 엔 선을 잇따라 돌파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7회 개년도 최종 예산이 10조 엔에 달하면 방위 예산 급증세는 한층 더 이어지게 됩니다. 안보센 문서는 또 2027회 개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지 사나의 수상이 집권한 뒤 일본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2% 목표를 2025회 개년도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안보센 문서 계획 기간의 마지막 회계년도도 아닌 시점에서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말 안보센 문서 개정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에게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방위비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으로 설정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5년 내 방위력 전역 완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도 요구함으로써 일본 여론의 우려를 자아냄내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의 방위 투입 확대가 다카이지 정부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고 돌파적 군사력 발전을 모색하는 위험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금 배분을 보면 일본이 이른바 방위력 건설을 공격용 무기와 새로운 작전 방식 등 방향으로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 수비 원칙을 깨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휘 통제 체계에 적용해 데이터 분석과 공격 목표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위성은 또 요격용 무인기를 대량 구매하고 개발 중인 고충력 레이저 등 기술과 결합해 방공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른바 적군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예산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올해 25식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이 미사일의 공중 발사판과 함정 발사판을 개발하여 3.21체 의장거리 타격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는 정책 차원에서 일본의 이른바 방위력 2 공격과 실전화되는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새 백서는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를 옹호하고 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외국 제조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새로운 작전 방식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방위산업 확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해 일본 여론의 경계를 초래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의사설은 백서가 방위력 강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편협한어 논조라면서 방위 분야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위 예산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각계는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니혼카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 2% 목표는 2022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보센 문서를 개정한 뒤 방위비 기준이 2026회 개년도 국내 총생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026회계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을 700조 엔으로 예상할 경우 2% 목표를 마치려면 방위비 규모가 14조 엔에 달하게 됩니다. 일본 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위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무성 앞에 놓인 현실적인 난제입니다. 보도는 소비세 감세 조치로 매년 약 5조 엔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때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면 금융시장의 일본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성 관계자는 솔직히 이는 조처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보도는 또 전직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재정 지출 개혁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방위비를 더 크게 올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나 방위 관련 세목 신설 외에는 조달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내 방위 분야의 핵심 인사도 경제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방위비 대폭 상승을 위해 균형 잃은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결국 일본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훈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훈춘 흥갑판재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연맹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입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량연념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되었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훈춘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지에 입각해 감독 관리 모직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론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지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다래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지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토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일정을 짜고 정보를 모으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네, 여행은 떠나기 전이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연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썸탈 때가 더 설렌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우리는 가을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소심하게 콕 찔러 보는 것 같아도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네,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좋다고 가을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 PD의 FM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Dancing in the Moonlight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 PD의 FM데이트 오늘은 주말은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은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최오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이제 다음 네 이제 문자 참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 바빴는데 대신 금요일 오늘이 한가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뒤에 이제 직장 생활 10년 차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뭐 직장 생활 10년 차던 네, 또 얼마가 됐 어떤 간에 주말은 다들 반기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뭔가 딱히 주말 계획이 없어도 금요일 퇴근길은 마냥 누구나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동생 계약 준비를 해주러 나가야 합니다. 학용품이며 여러 가지 계약 준비를 제가 준비해줘야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제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물건들이나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말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요. 시간 맞춰서 잘 준비하시고, 또 둘이 함께 보내는 그 시간도 서로에게 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고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주말에 등산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오늘 점심 잠깐 나가서 걸었는데도 아직은 덥더라고요. 벌써 가기 싫어지는데 어떡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 계절이 네, 등산하기에는 딱 좋은 네,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마냥 더운 것도 더운 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바람도 불어오고 뭔가 이 계절에 느낄 수 있는 또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실컷 또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또 이제 보내시고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리허원 김상월의 진달래 피는 고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가장 얻기 쉬운 것도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 또한 사람인데요. 물건은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는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만난 것이니 아끼고 또 아끼고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에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주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신데요.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다섯 가지 인생 치키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20대는 이제는 훨 지났으니까 정말 이런 걸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다섯 가지 인생 치키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은 말보다 기운을 본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오래 가고요. 두 번째는 돈보다 습관이 먼저다. 작은 소비 습관 하나가 평생 가난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관계엔 기한이 있죠. 오래갈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게 되는 법이고, 네 번째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전략이 보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멋있는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되라. 결국 사람은 느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20대에 이러한 것들을 놓쳤더라면 지금 또 이외에 뭐 하나에 얻는 것을 있으면 또 하나에 잃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 뭐 알지 못했던 걸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나면서 아마 인생의 도리를 더 많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섭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요란하게 흐르는 물보다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더 깊고요. 그러니 나 잘났다 으스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내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의 이 교훈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두리둥실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이니 누구한테 집착도 말라고 합니다.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니까 욕심도 부리지 말거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이다. 연연해 하지 마라.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이다. 그러니 가볍게 살아라. 네, 가끔은 이런 좋은 글들이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조금은 응거리졌던 마음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이 되었던 분들, 이런 좋은 글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출근을 해서 어느덧 저도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방송을 하면서 제 나이를 조금 살짝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마흔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굳이 다 설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말고 편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싫은 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정하지만 만만하지는 않게. 사과는 쿨하게, 후회는 짧게. 나에게 제일 관대해질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0대까지 열심히 버텨준 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때로는 자신을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많이 도라고 합니다. 40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는 연령대가 4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영원하지 않으니 더 아름다운 오늘이고, 다시 오지 않으니 더 소중한 지금이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는 조금 풀리고, 그래 내가 좀 더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기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일이든 관계이든 인생이든 상관없이 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얼마나 더 성숙한 나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기분 좋은 노래들 여러 곡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첫 곡으로 차미룡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 더하기 함께 듣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속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날 뿐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꺼내기 힘든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글이 요난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기술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 오래 가라앉아 있기보다는 아픔을 빨리 처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가져 내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유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아픔 없이 어찌 사랑을 알랴 함께 듣습니다.

네,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해 볼수 있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매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더 많고 힘들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후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습관처럼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의 능력치가 이만큼한데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나의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피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과 곤충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견뎌야만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낙심보다 희망을, 비난보다는 경려를, 또 절망보다는 도전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충구.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지은이 요한나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네, 그럼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네,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의 어머니인 브리키테도 하이디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아이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일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알 건 알아요. 저를 이불에 싸서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는 것쯤은 안다고요. 하이디는 브리기테 아주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여름에 피터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니? 난 이 아이가 산후에서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브리기테, 하이디가 어떻게 생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귀여운 아이예요. 엄마 아델 하이드와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검은 눈과 곱슬머리는 아버지를 닮았네요. 브리기테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하이디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전문이 덜컹거리고 있네요. 할아버지에게 부탁하면 금방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 나도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단다. 하지만 전문뿐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떨어질 것처럼 요란하지. 이 집을 고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단다. 피터는 아직 그럴 일을 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소리를 들어서 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 던문이 보이지 않아요? 하이디가 손가락으로 던문을 가리키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아무것도. 던문뿐이 아니란다. 그럼 던문을 열고 올게요. 방안이 밝아지면 잘 보일 거예요. 아니다. 아무도 내 눈을 보이게 해줄 순 없단다. 바깥에 하얀 눈이를 걸으면 눈이 밝아질 거예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아니다. 그만두렴. 넌 마음씨가 참 곱구나. 눈도 하늘도 내게는 모조리 새카맣게만 보인단다. 하지만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산이 불꽃처럼 빛나요. 그러면 보이겠죠? 하이디야, 내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은 그 무엇도 내가 볼 수가 없어. 하이디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또 피터가 가끔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아이는 워낙 말수가 적어서. 그러자 하이디는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말을 합니다. 기다리세요,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에게 모두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라면 할머니의 눈이 다시 보이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집도 고쳐달랄게요. 할아버진 뭐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하이디는 할아버지와의 생활을 할머니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0: 할아버지가 나무로 자기의 의자를 만들어준 것과 그리고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욕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이 닿으면 새로운 물건이 뚝딱 만들어진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이디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으며 몇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었니, 브리기테? 하이디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할아버지 이야기란다. 갑자기 문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터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피터는 하이디를 보고 깜짝 놀라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이윽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어서 오너라, 피터.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니? 피터는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1: 그저 그래요.
0: 언제쯤이면 읽을 수 있겠니? 이제 2월이면 넌 12살이야. 빨리 글을 배워서 선반 후에 있는 글씨를 읽어주면 좋겠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합니다. 어머, 불을 켜야겠네.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다니. 브리기테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하이디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어두워지면 돌아가기로 할아버지와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하이디가 문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하이디야. 피터가 데려다 줄 거야. 브리기테, 하이디가 목도리를 하고 있니? 안 하고 있으면 내 쇼를 갖다 줘라, 빨리. 할머니는 하이디를 걱정하며 브리기테 아주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피터와 브리기테 아주머니가 하이디 뒤를 따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산후에서
2: 병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 문화예술계 사회과학계 위원 합동소조회의에 참석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러자면 타고난 능력 외에도 정말 평소에 사소한 것을 축적하고 발굴해야 합니다. 연기를 하거나 소설을 창작할 때에도 세부적인 묘사가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묘사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세부적인 묘사는 또한 진실해야 하며 근신실함은 또 발굴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넷째, 어디까지나 덕을 선양하면서 기풍을 선도하기 바랍니다. 좌전에는 최상은 덕을 세우는 일이고 차상은 공을 세우는 일이며 그 다음은 말을 남기는 일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최고의 경지입니다. 문화문의 일꾼이든 철학사회 과학 일꾼이든 모두 사상을 깨우치고 인성을 함양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으며 문화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문화로 사람을 교양하며 문화로 근본 정신을 키워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마땅히 원대한 뜻과 훌륭한 품성, 고상한 지조를 바탕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밝은 덕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큰 덕을 밝히고 수립해야 합니다. 신시대 문화문의 일꾼, 철학사회 과학 일꾼들은 큰 덕을 밝히고 수립하려면 신앙과 정열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원대한 리상 추구와 깊은 애국 정열을 수립해야 하며 개인의 예술적 추구와 학술적 리상을 나라의 앞날과 민족의 운명 그리고 인민의 복지와 긴밀히 결부시킴으로써 나라와 민족과 인민에 기여하는 예술과 학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상한 직업 도덕을 굳건히 지키고 공을 많이 들여 진정한 실력을 많이 키우며 근면하게 일하고 업무에 정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시장 경제의 조류 속에서 자존하고 자중하며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며 품위와 격조와 책임감을 높이며 저속적이고 범속적이고 아세적인 풍조를 지향해야 합니다. 훌륭한 직업 도덕은 맡은 바 직책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서 구현됩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펼쳐진 길을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하고 지난밤 세찬 바람으로 나뭇잎이 모두 지는 것과 같은 쓸쓸함과 홀로 높은 루각에 오르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최종적으로 무심코 돌아보니 가물거리는 등불 속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시련을 거쳐 깨달음을 얻고 성공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올해는 신중국 창건

0: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힘차게 매진해온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에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나 세계 역사에 있어서나 지난 70년은 천지를 감동시키는 분투어린 서사시와도 같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70년간 당과 인민이 분투해온 실천 과정을 깊이 있게 반영하고 신중국의 지난 70년간의 역사적인 변형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 논리성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며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 리론, 제도, 문화의 우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국의 리론으로 중국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 에너지를 널리 결집시켜야 합니다. 정협위원 여러분이 자질과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옛 선조들이 남긴 속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은 하나의 의미만 전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각도로 해석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 역시 두 가지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속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얼마 전 동네 도시락 가게에 음식 주문을 하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물건을 들여오고 해가 저물 때까지 손님을 맞느라 하루 종일 자리에 앉을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수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바닥은 단단해지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생활이 차츰 안정되고 넉넉해졌답니다. 아주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노력한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발바닥이 두터워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발바닥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쉬지 않고 걷고 움직이며 힘든 일을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결국 먹고 살 걱정 없이 넉넉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선조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 속담이 잘 어울리는 광경을 자주 만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 쉽지만 매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차츰 안정과 여유를 만들어갑니다. 눈앞의 힘듦을 견디고 꾸준히 노력하면 든든한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 속담이 잘 보여줍니다.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또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음을 비교 이르기도 합니다. 발바닥이라는 일부의 상태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걷고 일했는지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작은 모습과 단서를 통하여 전체의 상황이나 사람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사람의 행동 하나, 평소의 습관만 살펴보아도 그가 처한 환경과 마음가짐을 짐작할 수 있을 때 이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의 속담이 관찰의 지혜와 노력의 교훈까지 품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0: 단서로 전체를 파악하는 지혜를 읽을 수도 있고 부지런함이 복을 불러온다는 경려의 말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나 작은 모습으로 상대방의 사정을 짐작하게 될 때 오늘 배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족도 두텁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공복운동이 과연 지방연소를 가속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복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지방연소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해 이런 운동에 열중합니다. 네, 이런 방법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 먼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공복운동을 선택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체지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일정한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북경우이병원 대사 및 체중감량외과 주임 장봉은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며 이때 운동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 단기간 내에 체지방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복운동은 신체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제때 수분을 보충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공복운동이 과연 기초 대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장봉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글리코겐 저장량이 부족해지기 쉬워 몸이 에너지원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손실이 발생하고 몸이 더욱 쉽게 에너지 보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총병원 제8의학센터 영양과 주임 좌소화도 공복운동이 증가시키는 것은 운동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일 뿐 기초 대사량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좌소화는 체지방 감량의 핵심은 여전히 장기적인 에너지 음성 균형, 즉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복운동은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이 아니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하는 것이 좋고 격렬한 운동은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나서 해야 합니다. 장봉은 대사 속도 기지 분비가 부족해 낮은 습도 환경에서 난치성 안구건조증과 전신 피부 가려움증이 악화됩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해 가래가 끈적해져 배출하기 어려워지면 기침과 천식, 가슴 답답함 등 급성 발작을 쉽게 유발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체 표면의 수분 손실을 가속화하고 혈액 점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하며 이로 인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병력이 있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제습 모드를 켠다고 해서 꼭더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에서 30 섭씨도의 적정 온도에서는 제습 모드가 확실히 내

난방 모드보다 전기를 덜 소비하지만 주변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압축기는 증발기의 저온 제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부하가 크게 증가하고 오히려 전력 소모가 냉방 모드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제습 모드를 가동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네, 암을 부르는 네 가지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C형 성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는 암을 뜻하는 영어 캔서의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사람들에게 암 성격이라고 불립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불합리한 상황에도 순응하고 속으로 화를 사기며 민감하고 생각이 많으며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억압된 상태에 장기간 놓이면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형 성격의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암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성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순탄치 않은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사람들은 림파구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억지로 참고 감정을 누르는 것이 겉보기에는 성격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다음, 긴장과 불안입니다. 긴장과 불안은 인체 내 면역세포의 활력을 감소시키며 장기간 지속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인체 기관의 기능을 혼란시키고 특히 뇌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다음, 고립과 소외입니다. 고립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속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사람 간의 소통과 인정을 통해 더 강한 생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착과 자책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거나 매사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신경이 장기간 팽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건강적 관점에서 이러한 팽팽한 상태는 인체 내부 환경의 안정에 좋지 않으며 내분비, 신경 및 면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초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섭인 진공규가 길림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를 찾아 개발구개혁 및 중점기업 대상건설 등 상황을 조사연구했습니다. 우리시서 2026년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제1차
1: 대상 계획 설계 시공 진도와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등을 상세히 요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을 안정시키며 산업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전시 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관계되기에 취업 입주 등 상황을 상세히 요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산업 위치 확정을 둘러싸고 우수 기업과 대상을 유치해 정착시키며 공개 기술 수준과 제품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 생산 요구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기업과 연계하고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의 공업사슬 확장을 돕고 재반 요소 보장을 전력으로 잘하며 대상의 생산 가동과 효과 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의 질적 효익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되는 공항 경제 개발구의 관련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성당위, 주당위와 시당위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며 고품질 발전 목표를 확고히 틀어지고 기회를 다잡아 분발에 전진하면서 높은 표준으로 재반 사업에서 더욱 큰 돌파를 이뤄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체제 기재를 조속히 보완하며 주된 책임과 주요 사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주도 산업 사슬을 둘러싸고 대상을 정밀하게 유치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동시에 유휴 자원 활성화를 다그쳐 토지 사용 효익을 높여야 합니다. 공업 운행을 전력으로 잘 틀어지고 상시화된 기업 지원 기재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제때에 조율 해결함으로써 공급 경제계 안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며 각종 기업 혜택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해 개발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공항경제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리덕평,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 부시장 장준거리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8월 13일 우리시는 2026년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제1차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시사법국은 2025년도 정부법원 연동 행정재심, 행정소송 사업정황을 통보하고 사건의 특점과 두드러진 부족점, 위험 우환을 분석했습니다. 시자연자원국,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시시장감독관리국은 폐소율과 재심 시정률임을 맞춰 사건을 거울로 삼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법원 검찰원 연동, 분쟁 사전 해결, 사법권이 폐쇄 고리식 시달 등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자 법정 출석 응소, 집법 전 과정 기록 등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며 법치 책임을 다져 재심 시정률과 행정 폐소율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법치로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연길시 문화관광 특색 자원을 심층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8월 12일 우리시에서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취재단을 조직해 향촌마을, 전원별장, 캠핑기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푸른 산과 맑은 물 속에서 짧은 휴가 숨문 명소들을 발굴했습니다. 주시 주류 매체와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취재단은 먼저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괭업별장을 찾았습니다. 연변 원보산 중수소실업유한회사에게 백인천 천연 지총수 생산 작업장을 둘러보며 문화관광 더하기 특색산업 융화 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괭업별장은 2015년에 준공됐으며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방미터, 총 투자액은 올해 7월 16일에 영업을 시작했으며 바비큐, 민속요리, 맥주, 안주, 농가 음식, 커피를 주력으로 운영했습니다.

0: 명합니다. 정원 구역은 연길의 상징 지점과 연변주 8개 현지 이름으로 나뉘어 독창적인 발상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개장 이후 식사 시간마다 자리가 꽉 차고 있습니다. 취재단은 이 네 곳의 특색 명소를 심층 취재하며 연길 교회의 짧은 휴가 신업태의 전반적인 흐름을 입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장소만의 놀이 콘텐츠, 전통 음식, 특색 숙박, 생생한 민속 체험을 깊이 발굴하고 문화관광 영상 자료를 촬영 비축해 연길 사계절 관광 홍보 자료실을 풍부하게 채웠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서풍, 민속 휴양 관광 등 다원화 상품을 대외에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연길 시내와 교외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전역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1: 8월 12일 건공가도 연성사회구역은 시당위 사회사업부, 시사회보험국, 시민족종교3국, 건공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청초사회사업봉사중심 및 관할구역 예심기업, 사회조직과 연합해 제4회 공익장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봉사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건강무료진료구역에서 의료일꾼들은 주민들에게 구강, 안과, 중의진료와 만성질환 과학보급 등 봉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 수요에 맞춰 전문적인 건의를 제시했습니다. 정책선전 강연구역에서 시사회보험국 3일꾼들은 보험 가입 및 비용 납부, 업무 처리, 봉디보조 등 내용을 둘러싸고 선전과 자문봉사를 전개했으며 시민족 종교 사무국 3일꾼들은 민족정책과 민족단결 지식을 보급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아동예심 벼룩시장과 일원 공익체험구역에서 어린이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책과 장난감을 가져와 예심 바자회에 참가하고 사회실천을 통해 소통 능력을 키우며 근검절약 의식과 공익정신을 함양했습니다.
0: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두 석 달 사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2살의 연길 영영연대생 창업자 마호성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연길에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원 가도 문삼원에 자리한 이 작은 가게의 이름은 문삼리 화덕방 북카페입니다. 가게 내부는 소박하고 아늑하며 지나친 상업 선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입구에 붙어있는 애심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는 연길에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끼 식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짧고 소박한 몇 마디지만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온정을 느끼게 합니다. 마호성은 연길에서 태어나 연길에서 자랐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이웃 간의 따뜻한 분위기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하자마자 애심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자 마호성은 애심 지원 조치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가게 안의 독서 공간과 휴식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문삼은 도시공원의 편리한 위치 조건을 이용해 여행으로 지쳤거나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애심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가 도시의 일상 속에 심어놓은 따뜻한 선이기도 합니다. 연길의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기풍은 이미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호성의 진심 어린 선행은 청춘의 책임감과 더불어 연길의 온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최림이었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어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소현 인사드립니다.
0: 친구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백거이의 부두꺼운 초송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시를 읊어볼까요?
1: 富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七夕满别情。
2: 赋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七七满别情。
0: 부둣거운초송별무성한언덕위의불해마다한번씩피었다지지등불에타도없어지지않고봄바람부니다시사라지네아득히뻗은방초는옛길을덮고햇살받은불빛옛성터에다있네또이같이그대를전송하자니우거진불에이별의정만가득하구나
1: 선생님제목에부득이라는단어가있는데요이는어떤뜻일까요
0: 네이시는백거이가과거시험때지은시랍니다고대에는지정되거나한정된시제를쓸때는시제목앞에부득이라는두글자를썼고이를부득체라고했습니다
1: 아제목이쓰여지고거기에맞춰서장문을쓰는것과같네요
2: 당시16세의백거이가뽑은제목이바로거원소송별이었어요그래서시험장에서부덕거원소송별이시를썼습니다백거이의이시는당시부덕체중의걸작이라고합니다
1: 6살이처럼멋진시를썼다니놀랍습니다백거이는태어나서7개월에이미글자를알았다고합니다참놀랍죠그의유머는아기백거이를안고늘방에있는병풍의쥐와무라는두글자를가리키면서읽어주었는데요뜻밖에도그는기억하였고누군가가물어보면정확하게글자를가리켰다고합니다이처럼백거이는총명했을뿐만아니라어려서부터열심히공부하여15-16세가되었을때시와문장의성과도이미상당히높았습니다
0: 네그래요당덕종정원천원의백거이는과거시험을통해서나라를위해봉사하려는려문을실현하려고장안해왔습니다당시진작과의모집인원이적었기에많은응시자들이자신의작품을모아서시험전에당시정계혹은문단에서명망이있는사람들에게보내서인정을받고지명도를높여과거에서의합격가능성을높이기를원했는데요백거이도예외가아니었습니다
2: 어느날백거이는자신의시작품을들고당시국사편찬과조선의중요문건서고를관장하던저장당고황을찾아갔는데요
1: 시가의유력자이고문단의지배자였던고황을만나기는어려웠고그의인성과칭찬을받기란더욱어려웠습니다고황은백거이가나이가아주어리다고생각하면서얍삽해보았습니다
0: 네그래요이름이백거이네그런데어쩌지장안에쌀가격이비싸서여기서살기에는쉽지않을텐데라고했습니다백거이는말의풍자적인의미를알아차렸지만아무말도하지않았다네요그렇게말하고난고황은대충대충백거이의시를펼쳐보다가저도모르게백거이의식구에빠져들게되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요즘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1: 네, 저는 얼마 전에 강 옆에 산책을 나갔다가 물오리가 날아서 강에 내려앉는 모습을
2: 和腿 遇上时
1: 澄春江晚景苏轼 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更是和豚遇上时
0: 자,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읊어볼까요? 해숭이 그러고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답니다.
2: 춘강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해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해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1: 해숭은 복근성 근경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의 화승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복성 초기에 9명 승려가 시문으로 명서를 떨쳤는데 이 중에서 해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으며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과 들짐승을 더한 해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이름을 극찬하며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해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친구들, 과약허의 도화견문지에 해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은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해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해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식은 해숭의 요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죠. 원풍 8년, 즉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조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습니다. 이 시에는 그의 정신적 암호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소예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시은 간결한 별치로 생동한 넘치는 이른 봄은 풍경을 그려내며 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0: 이로 보이는 모래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며 다니고 있었답니다.
1: 소식의 시를 통해 해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해숭은 아마도 이른 봄에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친구들이 시에 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친구들에게 상세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하도는 버거의 다른 이름인데요. 봄에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소식은 해숭의 그림에는 없는 이 버거를 언급하여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해서 그림에도 생동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바로 버거를 떠올린 것을 보면 소식은 아주 상당한 미식가로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2: 회총, 춘장 완징,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1: 惠崇春江晚景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0: 해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너머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거 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이 시를 한 구절씩 잘 살펴봤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구절입니다. 대나무 숲 너머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라는 것은 참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식은 의도적으로 대나무와 복사꽃이라는 상반된 의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대나무는 군자의 기계, 복숭아는 또 세계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겠지요. 송대 문인들은 대나무로 자신을 비유했지만 소식은 화려한 복사꽃을 대나무 숲 너머에서 피어나게 함으로써 아량과 그리고 세속의 공존을 암시합니다. 이는 요배 생활을 겪은 후 그의 심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2: 그럼 가장 유명한 봄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는 단순한 사실 묘사인가요?
1: 여기엔 이중적 은유가 있어요. 표층은 오리가 수온 변화에 민감하다는 사실이지만 신층에는 실천에서 진리를 안다. 철학이 남겨있죠. 그는 오리를 통해 삶에 몰입해야 시대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0: 후반부에서 친구들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거 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버거가 등장하는 건 주제 이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요.
2: 친구들의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면 잘 읽는 친구들의 녹음을 선택하여 방송에서 내보내려 합니다. 친구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관리 혁신을 깊이 추진하고 활력과 교류로 충만된 신형의 기층사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중공장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 종협이 조용기 통지 서고 보고를 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에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도시 사무관리의 많은 업무는 기층 당조직이라는 존투적 보루와 지역사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어야 된다면서 도시와 지역사회의 직책과 사안을 분명히 하고 자원의 하향 배치를 계속 추진하며

0: 교차 시설을 개선하고 격자화 관리와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밀사무 관리와 정밀봉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지역사회의 당원과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군중자치기제를 완비화하여 지역사회 업무를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에서는 종로가 가까워질 무렵 지역사회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관할 구내에 거동이 불편한 몇몇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2020년 7월 습금형 총소기는 장산화원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조직이 기층의 최전선까지 모두 나가도록 추진하며 기층 당조직의 업무체계를 건전하게 갖추어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사무관리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함에서 기반은 우리의 기층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립니다. 이 기반을 어떻게 다지느냐가 곧 지역사회의 관리와 사무관리이며 지역사회 건설은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총소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장산화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당위원회, 격자 당지부, 아파트 동별, 당소조, 당원 가구 업무 체계를 통해 량방향 인도, 량방향 봉사 업무 방식을 기반으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당연의 제일서기 5화금은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배달, 리발 봉사 등 10가지 배달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층의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초심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잘 지키며 당의 따뜻함을 주민 여러분 곁으로 끊임없이 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관리 핵심은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무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은 당의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군종사업의 우세를 사무관리의 효율성으로 조언하는 데 있습니다. 복근성 복주시 고로구 소부가도 민도 지역사회는 시 직속과 구 직속의 기관, 기업 26개와 자발적으로 공동 건설 협약을 체결하여 당연의 주도, 다방면 참여,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민도지역사회 당연의 서기 오용화는 주민이 주문하고 지역사회가 배치하며 단위에서 주문을 접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주민의 수요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건립 단위들은 함께 비용을 부담해 덕구로 인해 집 전체 배선과 조명기구 교체를 도왔으며 또한 로후 주거단지 홍보판을 교체해 민생 현안을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곳에서 해결해왔습니다. 지역사회는 기층자치의 기본 단위이고 국가사무관리체계의 기층 기반입니다. 지역사회를 통해 노인과 어린이 등 민생현안과 공공업무를 잘 처리하고 군중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련영성 금주시는 아래층에 약속이 있는 의사결정 거점의 우세를 살려 현장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졸강성 조제시는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잘 발전시키는 데 힘쓰면서 말과 합작사 소기 분쟁 해결단을 혁신적으로 구축하여 말과 합작사의 합법성 심사 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제시 환동가구 화재지역사회 당총지부의 탁가부속인은 합법성 심사 대오가 고성된 이후 우리를 도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피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법치는 공담이 아님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각 지역은 당 건설의 선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 아래 조민위원회, 입조민위원회, 부동산 봉사기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조민 편의 생활권을 조성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조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도시관리감독국 한성부국장은 우리는 유연한 방식을 통해 도시관리 역량이 지역사회로 더 깊이 내려가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탐색과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방을 지도하여 이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한층도 잘 만족시켜주고 도시관리와 기층사무관리의 량방향, 용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알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주용기 동지가 병치료에 효력을 보지 못하고 2026년 8월 12일 11시 6분 북경에서 향년 98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1928년 10월생으로 호남성 장사 출신입니다. 1948년 12월 혁명사업에 참가하였고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조국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배우며 발전을 추구하고 조국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굳게 품었습니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청화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전기제조를 전공하고 신민주주의 청년 동맹에 참가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동북공업부 계획처 생산계획실 부주임을 맡았습니다. 1952년부터 1958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연료동력국 종합국 국장, 국가계획위원회 주임판공실 부처장,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국 종합처 부처장을 역임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9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간부업여학교 교원, 국민경제종합국 공정사를 역임했습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57 간부학교로 하방되어 노동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석유공업부 관도국 전력통신공정회사 판공실 부주임, 부주임 공정사를 역임하고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임을 지냈습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연료동력국 처장, 종합국 부국장, 기술개조국 국장을 역임하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성원,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 당조부서기를 역임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상해시 당위원회 부서기, 시장, 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상해시가 공업 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발전 우세를 재편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지향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을 제기하고 포동 개발과 개방이 실질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해시의 더욱 큰 개혁 개방과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91년 주용기 동지는 국무원 부총리 겸 국무원 생산판공실 주임 당조서기를 맡고 국무원 경제무역판공실 주임 당조서기를 겸임했으며 기존 에너지, 철도, 교통, 야금, 화공, 경공업과 방직 등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1992년 10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14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국무원 상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1993년 6월 중국인민은행 행장을 겸임했습니다. 그는 등소평 동지의 남방 담화 정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관철하면서 14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함으로써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힘써 추진했습니다. 삼각체 정돈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근본 원인을 바로잡고 기업의 경영 활력을 증강했습니다. 거시 경제 조절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관한 구상과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함으로써 인식을 한층 더 통일해 경제의 과열을 역전시키고 통화 팽창을 억제하며 연착륙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성과 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정 수세 질서를 힘써 정돈하고 재정 경제 교류를 엄숙히 하였으며 세금 징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과 수세 개혁을 가속화하였으며 금융 조절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식량 가격과 구매 판매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량 구매 판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의 도급제를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켰습니다. 1997년 9월 주용기 동지는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제차 중앙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8년 3월 9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그는 국무원 총리로 임명되고 이후 국무원 당조서기를 맡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과 국내의 특대 홍수 피해의 직면에 그는 당주왕의 포치에 따라 적절히 긴축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내수 확대에 힘쓰며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산업 구조, 지역 구조, 도시농촌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첨단 기술 산업, 특히 정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현대 봉사업의 가속적인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삼농 문제의 해결을 돌출한 위치에 두고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가난 구제와 개발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취하고 인민폐가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시장 다원화 전략과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외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함으로써 향한 국제금융중심의 번영과 안정을 단호히 수호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의 강도를 높이고 토지, 광산 등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역량을 집중해 중점 유역과 지역의 오염에 대해 정돈하고 관리했습니다. 국유기업의 정기실업 직원들의 기본생활보장제도, 실업보험, 도시거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임금체불 문제와 정기실업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 기능의 전환을 지속하고 정부기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정부 자체의 건설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무원 총리에 취임한 뒤에도 주용기 동지는 중앙전문위원회 주임,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 국가과학기술교육령도소조 조장, 국무원 삼협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무원 서부지역개발지도소조 조장 등을 차례로 겸임하였으며 경제체제개혁, 과학기술, 교육, 서부대개발, 국방공업 등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용기 동지가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총리로 재임하던 기간,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강택민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주영기 총리는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주관하였으며 공평한 조세 부담과 간소화된 조세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한 세제 개혁을 전면 시행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 권한 토대를 기반으로 세원 분할 재정 체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촌 세무 비용 개혁 시범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금융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더욱 규범화하고 상업은행, 외환제도, 증권, 선물 시장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통일 개방되고 질서 있는 경쟁과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체계의 구축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 고리로 삼아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관리가 과학적이라는 요구에 따라 현대 기업 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국유 경제의 배치를 조정하고 국유 기업을 개편하였으며 반드시 실업 인원의 재취업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사회 보장 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택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주택 분배의 화폐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 실용형 주택을 주체로 하는 다층적 도시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는 식량 유통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보호 가격으로 농민의 잉여 곡물을 전량 수매하고 국유 식량 구매 판매 기업이 순가 판매를 실시하며 식량 매입 자금을 봉쇄 운영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주 판매구의 식량 매입 시장과 가격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체제, 의약보건체제, 투자용자체제 등 일련의 중대한 개혁을 주관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어려운 협상을 주도 완료하였으며 대외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용기 동지는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지니고 정부 공무원은 자신이 인민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짐을 자진해서 짊어지고 난제를 해결하며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조용기 동지는 더는 국무원 총리 직무를 담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직에서 퇴임한 후 그는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조항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였으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줄곧 관심하고 당풍 성겸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조용기 동지의 일생은 혁명의 일생, 투쟁의 일생, 영광의 일생이었으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한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서거는 당과 국가의 중대한 손실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그의 혁명 정신과 숭고한 품덕, 우수한 작품을 따라 배우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한편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수행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주용기 동지는 영생 불멸할 것입니다.

0: 합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중국인민은행이 계속해 적절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체계의 유동성은 충분하고 금융 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 자금의 투입 방향도 계속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소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는 여러 차례의 폭염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에 강수량까지 적어 농업 생산이 직면한 수자원 부담이 커졌습니다. 작물 감산, 관계 제한, 사료 부족, 생산 원가 상승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이 얽히면서 농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확장 기업발전연구센터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올해의 고온 가뭄과 그에 따른 연쇄적 영향으로 프랑스의 농업 총 생산액이 10%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프랑스의 국내 총 생산이 이로 인해 3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과 가뭄으로 프랑스의 지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자원 공급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은 프랑스 농업 생산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질광산조사국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효 강우량 부족과 고온 그리고 각종 용수 수요와 취수량의 증가로 인해 7월 말 기준 프랑스 지하수 관측 지점의 63%에서 수위가 월간 정상 수준보다 낮았으며 8월에도 대부분의 지하수층이 계속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7월 말 전국에서 약 25만 명이 식수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만 명은 물탱크 운송차와 생수에 의존해 물을 사용하거나 더 오랜 기간 단수를 겪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관계와 가축의 식용수에도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의 농업 생산은 이미 뚜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현지 농업상공회의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서남부 아두르 류역이 물 사용량 감소로 인해 연간 매출 손실이 최대 1억 3,500만 유로에 이를 수 있고 약 1,6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목초의 생장이 뚜렷하게 저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농업부 통계 부문의 자료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의 영구 목초 누적 생장량은 기준 시기에 동기 대비 평균 수준보다 26% 낮았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연이은 폭염까지 겹치면서 일부 목초지에서는 식생 고사가 발생했고 축산업은 사료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와인 산업 역시 고온과 가뭄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올해 포도알이 다소 작아 일부 산지의 단위당 생산량이 하행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 와인 업계가 이미 소비 수요 부진, 일부 산지의 포도나무 전정 추진에 따른 감산 등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의 변동은 업계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에 직면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농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보험기관이

0: 심각한 농업 경영 주체들이 생산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극단적인 고온 가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 생산을 보장한 것과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利用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배 구조를 조정하고 관계 방식을 개선하며 농업 위험 보장 기제를 보완할지가 프랑스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프랑스 농업 경제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성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류 예산 신청 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

0: 담대고마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세요.
0: 네, 참대곰아빠는 장화민 교수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참대곰아빠라는 애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참대곰마비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참대곰 인형을 가져오셨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참대곰 인형, 예를 들면 빙둥둥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3: 네.
0: 이것은 아비 참대곰이죠?
1: 네, 이것은 참대곰이 태어난 후 7일에서 13일 사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피부가 먼저 검게 변하고 앞으로 자라는 털도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빛 부위에서 앞으로 나오는 털은 흰색으로 자랍니다. 아기 때부터 이미 참대곰의 모습을 갖추었죠.
0: 맞아요.
1: 하지만 이 인형의 크기는 진짜 참대곰의 3배입니다.
0: 네, 잠깐 만져봐도 될까요? 참 귀엽네요. 전에 매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순위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 참대곰 사육사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양철 선생님은 어떻게 참대곰 사육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죠?
3: 네, 이것도 너무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신수평 기지라는 곳인데 그때 몇몇 관광객들이 참대곰이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사육사는 매우 친절하지만 원칙 있게 참대곰도 자유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참대곰이 원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평등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대곰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출발해 그들을 애완동물처럼 여기고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물 습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비록 위장복을 입어 스스로도 행동이 많이 불편했고 심지어 여름이라 무덥기도 했지만 직원들은 매일 원망 없이 꾸준히 일했습니다. 사육사들도 매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일합니다.
0: 우리의 참대곰 보호 연구가 이렇게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호 난도가 낮아졌나요?
1: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대곰 인공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600여 마리에 이르렀고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건장하고 유전자가 좋은 참대곰을 선별해 훈련을 거친 후 진정 그들을 야외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전력을 다해 참대곰을 훈련시켜 야외로 돌려보냄으로써 소형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참대곰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며 국가공원을 잘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이 야생 상태의 참대곰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0: 참대곰은 모두가 매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오늘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신 분들도 장 선생님께 질문하고 양 선생님과도 교류하고 싶고 합니다. 여러분께 교류 시간을 드립니다.
1: 좋습니다.
0: 자, 질문 있으실 분? 네, 이분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대곰의 지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를 보니 대략 4살 어린이의 지력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 참대곰은 매우 똑똑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참대곰의 지력은 정말로 4살 어린이와 비슷한 지력 지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참대곰은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어느 곳에 참대곰들이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면 사과, 감자, 잡곡떡 등을 숨겨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참대곰들은 기억하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또한 참대곰들은 우리 사육사의 언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든 사천 방언이나 표준어로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참대곰들과 장기간 언어적 관계를 맺으면 참대곰은 내 사육사가 왔고 내 친구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매우 똑똑합니다.
0: 자, 좋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이분요.
1: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참대곰을 좋아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참대곰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가장

0: 엉뚱한 참대곰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가요? 언제쯤 참대곰 한 마리를 기르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나요?
1: 참대곰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은 빙돈돈 하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0: 가장 뚱뚱하고 무거운 참대곰은 거의 300근에 달합니다. 우리는 참대곰이 너무 살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대곰이 가장 건강하려면 수컷은 약 120kg 정도, 암컷은 약 110kg 정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수치를 넘으면 우리는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향후 우리가 한 마리씩 기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고 묻고 있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대곰을 우리의 사랑하는 보배로 대해야 합니다. 참대곰은 야생동물입니다. 참대곰의 진정한 집은 야외, 즉 섬서성, 감속성, 사천성, 새성의 6대 산속에 있습니다.
1: 때문에 우리는 참대곰을 기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대곰 보호 연구는 참대곰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반드시 과학적 규칙과 자연 법칙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면 참대곰 인형 한 마리를 가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0: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 없습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동에서 분발하적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생태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동에서 분발하자.

75년 전 라싸는 황사가 하늘을 덮고 인적 환경이 취약해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고작 3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싸의 생태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남북산 녹화 공정은 푸른 빛을 더하고 도시 숙의 정비는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혈맥을 이어가며 대기 오염 방지 조치들은 푸른 하늘의 바탕색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로 습지는 경작지 환원, 준설, 보충수 공급, 핵심 구역 주민 이주 등을 거쳐 고원 생물 다양성의 유전자 창고로 거듭났습니다. 2025년 라싸시의 대기질은 전국 168개 중점 도시 중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주요 강과 호수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량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광산수도 전 자치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광구 8일 지역사회 주민 조만은 예전에는 여름에도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냈지만 지금은 창문을 열면 푸른 숲이 보여 마음이 편안하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양호한 생태 환경은 주민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노동절 연휴 기간 성광구 다저가도의 30여 개의 서장식 정관 휴양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게라 치아무 휴양지의 일일 방문객 수는 500명에 달했고 일일 매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륜주부현의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19.8% 늘어나 연휴 경제가 가속도를 냈습니다. 아울러 라싸시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민생 과제를 이행해 생태보호지구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생 복지 역시 체감할 수 있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14차 오기는 개회 이후 라싸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속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 의사가 있는 빈곤 해탈 가구 졸업생은 100% 취업했습니다. 자치구의 취업률은 현재 매년 1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평균 기대 수명이 72.5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도시 향촌 주민의 건강검진 기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포충병과 카신페크병에 대한 무료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신페크병은 9년 연속 신규 병례가 없었습니다. 75년 세월이 노래처럼 흘렀고 고원의 신도시 라싸의 모든 변화에는 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새로운 출발점에선 라싸시는 책임을 다하면서 더욱 더 높은 자세와 굳건한 걸음으로 서력 거원에서 찬란한 새로운 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부모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최고치에 달한 일본의 방위 예산 신청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7회 개년도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약 8조 9천억 엔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청액은 역사 최고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만 최종 방위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위 예산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방위성이 대량의 자금을 공격용 무기 도입과 새로운 작전 방식 구축에 투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의 제군사화 궤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군비 확산 행동에 재정 불균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일본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관계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신청할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규모가 약 8조 9천억 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신청 항목이 포함돼 있어 연말에 정부가 최종 확정하는 방위 예산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은 2027회 개년도 방위 예산 최종 규모가 10조 엔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현행 안보센 문서를 통과시키면서

2023부터 2027회 개년도에 강의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2023 회계년도 이후 일본 방위 예산은 6조 엔, 7조 엔, 8조 엔, 9조 엔 선을 잇따라 돌파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7회 개년도 최종 예산이 10조 엔에 달하면 방위 예산 급증세는 한층 더 이어지게 됩니다. 안보센 문서는 또 2027회 개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지 사나의 수상이 집권한 뒤 일본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2% 목표를 2025 회계년도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안보센 문서 계획 기간의 마지막 회계년도도 아닌 시점에서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말 안보센 문서 개정과 관련해 다카이지 수상에게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방위비 목표를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으로 설정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5년 내 방위력 전역 완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도 요구함으로써 일본 여론의 우려를 자아냉내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의 방위 투입 확대가 다카이지 정부가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고 돌파적 군사력 발전을 모색하는 위험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금 배분을 보면 일본이 이른바 방위력 건설을 공격용 무기와 새로운 작전 방식 등 방향으로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 수비 원칙을 깨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휘 통제 체계에 적용해 데이터 분석과 공격 목표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위성은 또 요격용 무인기를 대량 구매하고 개발 중인 고충력 레이저 등 기술과 결합해 방공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른바 적군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예산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올해 25식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이 미사일의 공중발사판과 함정발사판을 개발하여 3.2일체 의장거리 타격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는 정책 차원에서 일본의 이른바 방위력 2 공격과 실전화되는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새 백서는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를 옹호하고 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외국 제조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새로운 작전 방식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방위산업 확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해 일본 여론의 경계를 초래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의사설은 백서가 방위력 강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것은 편협한어 논조라면서 방위 분야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위 예산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각계는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니혼카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 2% 목표는 2022회계년도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보센 문서를 개정한 뒤 방위비 기준이 2026회계년도 국내 총생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026회계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을 700조 엔으로 예상할 경우 2% 목표를 마치려면 방위비 규모가 14조 엔에 달하게 됩니다. 일본 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위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무성 앞에 놓인 현실적인 난제입니다. 보도는 소비세 감세 조치로 매년 약 5조 엔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때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면 금융시장의 일본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성 관계자는 솔직히 이는 조처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보도는 또 전직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재정 지출 개혁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방위비를 더 크게 올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나 방위 관련 세목 심사 외에는 조달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내 방위 분야의 핵심 인사도 경제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방위비 대폭 상승을 위해 균형 잃은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결국 일본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봅니다.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앱 옌지룡매의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7번, 79147번이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정다운 여울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정다운 여울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후렴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데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데나 울리고 울리여라.

네, 2절입니다.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변강벌의 오곡두를 키워주는 어머니가. 변강벌의 오곡들을 키워주는 어머니강. 역사와 더불어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후렴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자, 해란강 여울소리 오정목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입니다. 우리 노래의 원곡자죠. 정옥화 어머님께서 우리 노래 교실에 계십니다. 오늘도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를 프로는 연길 융함의 제중심 앱, 옌지룡매 APP,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계속해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올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리고 떨어지지 맙시다. 올리고 올리어라.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 문화예술계 사회과학계 위원 합동 소조회의에 참석해 한 사회과학일꾼이 든 모두 사상을 깨우치고 인성을 함양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으며 문화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문화로 사람을 교양하며 문화로 근본 정신을 키워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마땅히 원대한 뜻과 훌륭한 품성, 고상한 지조를 바탕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밝은 덕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큰 덕을 밝히고 수립해야 합니다. 신시대 문화문의 일꾼, 철학사회과학 일꾼들은 큰 덕을 밝히고 수립하려면 신앙과 정열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원대한 리상 추구와 깊은 애국 정열을 수립해야 하며 개인의 예술적 추구와 학술적 리상을 나라의 앞날과 민족의 운명 그리고 인민의 복지와 긴밀히 결부시킴으로써 나라와 민족과 인민에 기여하는 예술가, 학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상한 직업 도덕을 굳건히 지키고 공을 많이 들여 진정한 실력을 많이 키우며 근면하게 일하고 업무에 정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시장 경제의 조류 속에서 자존하고 자중하며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며 품위와 격조와 책임감을 높이며 저속적이고 범속적이고 아세적인 풍조를 지향해야 합니다. 훌륭한 직업 도덕은 맡은 바 직책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서 구현됩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펼쳐진 길을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하고 지난밤 세찬 바람으로 나뭇잎이 모두 지는 것과 같은 쓸쓸함과 홀로 높은 루각에 오르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최종적으로 무심코 돌아보니 가물거리는 등불 속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시련을 거쳐 깨달음을 얻고 성공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올해는 신중국 창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0: 힘차게 매진해온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에는 참으로써 당과 인민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한 정신적 격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연말에 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신년 다과회에서 인민의 지지가 우리의 최대한 정치 과제이고 인민의 공감대가 전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면 전 민족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단결을 증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정협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에 초점을 맞춰 직책과 책임을 다하며 정치협상회의의 민주감독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1: 현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그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의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지은이 요한나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네, 그럼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네,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의 어머니인 브리키테도 하이디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아이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일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알 건 알아요. 저를 이불에 싸서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는 것쯤은 안다고요. 하이디는 브리기테 아주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여름에 피터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니? 난 이 아이가 산호에서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브리기테, 하이디가 어떻게 생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귀여운 아이예요. 엄마 아델 하이드와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검은 눈과 곱슬머리는 아버지를 닮았네요. 브리기테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하이디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전문이 덜컹거리고 있네요. 할아버지에게 부탁하면 금방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 나도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단다. 하지만 전문뿐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떨어질 것처럼 요란하지. 이 집을 고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단다. 피터는 아직 그럴 일을 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소리를 들어서 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 덧문이 보이지 않아요? 하이디가 손가락으로 덧문을 가리키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아무것도. 덧문뿐이 아니란다. 그럼 덧문을 열고 올게요. 방안이 밝아지면 잘 보일 거예요. 아니다. 아무도 내 눈을 보이게 해줄 순 없단다. 바깥에 하얀 눈이를 걸으면 눈이 밝아질 거예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아니다. 그만두렴. 넌 마음씨가 참 곱구나. 눈도 하늘도 내게는 모조리 새카맣게만 보인단다. 하지만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산이 불꽃처럼 빛나요. 그러면 보이겠죠? 하이디야, 내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은 그 무엇도 내가 볼 수가 없어. 하이디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이게 해주지 않았나요?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나요? 아무도? 할머니는 하이디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이디는 좀처럼 울지 않은 아이였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0: 하이디야, 이쪽으로 오렴.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니? 산후에서 할아버지와 뭘 하면서 지내지? 나도 옛날에는 할아버지와 자주 만났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이구나. 오랫동안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본 적이 없어. 피터가 가끔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아이는 워낙 발수가 적어서. 그러자 하이디는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말을 합니다. 기다리세요,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에게 모두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라면 할머니의 눈이 다시 보이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집도 고쳐달랄게요. 할아버진 뭐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하이디는 할아버지와의 생활을 할머니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로 자기의 의자를 만들어준 것과 그리고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욕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이 닿으면 새로운 물건이 뚝딱 만들어진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이디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으며 몇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었니, 브리기테? 하이디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할아버지 이야기란다. 갑자기 문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터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피터는 하이디를 보고 깜짝 놀라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이윽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어서 오너라, 피터.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니? 피터는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1: 그저 그래요. 언제쯤이면 읽을 수 있겠니?
0: 이제 2월이면 넌 12살이야. 빨리 글을 배워서 선반 후에 있는 글씨를 읽어주면 좋겠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합니다. 어머, 불을 켜야겠네.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다니. 브리기테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하이디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어두워지면 돌아가기로 할아버지와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하이디가 문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2: 잠깐, 하이디야. 피터가 데려다 줄 거야. 브리기테, 하이디가 목도리를 하고 있니? 안 하고 있으면 내 쇼를 갖다 줘라, 빨리.
0: 할머니는 하이디를 걱정하며 브리기테 아주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피터와 브리기테 아주머니가 하이디 뒤를 따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산후에서 할아버지가 눈을 밟으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 하이디, 약속을 지켰구나. 착하다.
0: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하며 가지고 온 자루로 하이디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를 품에 꼭 안고 오두막을 향해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일이든 관계이든 인생이든 상관없이 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얼마나 더 성숙한 나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기분 좋은 노래들 여러 곡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첫 곡으로 차미령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 더하기 함께 듣겠습니다.

내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속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유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후회할 거면 비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나의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

0: 现在是晚上10:30，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0: 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到底。
1: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